0: Thank you for calling 1345.
1: 그러면은 동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3: 그럼 이제 아까 그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

0: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현역으로 2025년 1월 군복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 This 21-year-old man acquired Russian nationality after his mother registered him when he was 2. He says nothing was flagged during his military service, and he was even issued another Korean passport after his discharge. But under the Justice Ministry's interpretation of Article 15 of the Nationality Act, he would have lost his Korean nationality as a child. Another mother found out her son could be affected while he was serving in the military. She couldn't bring herself to tell him until after he was discharged. He had acquired Russian nationality before he was 3 months old. For her, it comes down to one word in Article 15, voluntarily.
2: 엄마는 러시아인이고 당연히 자기 아이한테 자기 나라 국적을 부여시킬 수는 있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누가 자진해서? 3개월 아이 자리 아이가 뭘 자진해서?
1: It's a point also raised by some legal experts. Professor Kwon Chae-ri says children of transnational marriages born in South Korea were not a key focus when dual nationality laws were relaxed in 2010. Back then, debate focused on overseas Koreans and concerns over avoiding military service.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국내에서 출생하고 자란 다문화 가정의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논의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했다. 그런 점들은 좀 예, 아쉬운 것 같아요.
1: Now, lawmakers are trying to address that gap. In July, 13 lawmakers proposed amending the Nationality Act so children who acquire a foreign parent's nationality through an application, registration, or confirmation process would be recognized as dual nationals under the law. Separately, the Justice Minister says it is pursuing its own amendment that would put these children in a similar position to dual nationals from birth, allowing them to keep both nationalities. But for families whose children may have already lost Korean nationality, the question is whether any change would reach them.
4: All those children for 20 years, over two decades, they got misled. But what are they going to do?
1: The group leader in Sokcho has written to lawmakers asking them to include existing cases. The Justice Ministry told CNA it is considering allowing people already affected to keep both nationalities if they restore the Korean nationality within a set period. But some families say this does not go far enough.
5: 저희가 바라는 건 그 법이 통과되고 저희한테도 소급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국적 회복 절차를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국적 회복 절차 없이 그냥 원래 국적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3: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국적 회복은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었다가 다시 국민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찌 됐든 여기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외국인 신분으로 두는 거는 그게 단 하루라고 해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1: A generation of children from transnational families is now growing up in South Korea. The latest figures from the Education Ministry put the number of school-aged children with a Korean and a foreign parent at nearly 150,000. This is piling pressure on existing policies.
6: 이제 사회 현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속도가 약간 못 따라가는 부분은 법안이 개정되려면 또 물리적인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이에 이제 사회 문화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지금 사회 현상을 못 쫓아가거든요.
7: And until they catch up, some parents fear even a temporary loss of nationality could come back to haunt their children.
8: 뭐 물어봤는데 뭐 그쪽에서는 뭐 그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00% 신뢰는 못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뭐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7: For those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this goes much deeper than which passport they hold.
0: 제 학창 시절도 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만 생활했었고 저는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성인이 되자마자 입대를 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루하루 그냥 누구한테 쫓기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프시거든요. 어쨌든 저도 집에 아버지 병원비도 보태고 있고 제가 직장까지 잃게 되면은 저는 그냥 사지로 내몰리는 거죠. 소급 조항을 꼭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He has been called up for reserve military training. For now, he goes on living as he always has, as a Korean. Until told otherwise.